0: con el Pan Show en Exa 97.3 FM.
1: 90분간 우리는 우리의 색을 지킬 것입니다. 처음 만나던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.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승리는 바랄 것입니다. 경기가 시작되면 오직 라이벌만이 있을 뿐입니다.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멕시코와 한국 사이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, 오랫동안 이어진 우정. 90분 동안 우리는 라이벌이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친구가 될 것입니다. 어디에 있든 멕시코를 응원합시다.
0: En todas partes, ponte Mexa.
2: El verano loco de HB entra en la cancha.
3: Gratis un aceite Nutrioli comprando tres leche UHT Lala de un litro. O bien, gratis un six de cerveza comprando 179 pesos en frituras de 140 gramos o más. Vigencia al 18 de junio.
2: Vive el verano loco en HB.
4: ¡Sale el antojo! ¡Entra mole, Doña María!
5: ¡Mole!
4: ¡Doctor! ¡Cada partido sabe mejor con Doña María!
6: Come bien.
7: Con tanta calidad es fácil elegir.

0: 90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색을 지킬 것입니다. 마치 츠바사와 고치로가 만난 것처럼 두 명이 초인공. 처음 만나던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.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승리는 바랄 것입니다. 경기가 시작되면 오직 라이벌만이 있을 뿐입니다.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멕시코와 한국 사이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, 오랫동안 이어진 우정. 90분 동안 우리는 라이벌이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친구가 될 것입니다. 어디에 있든 멕시코를 응원합시다!
1: En todas partes, ponte Mexa.
2: La alineación del verano loco.

0: que se la estaban pasando re padre. Si ustedes los escucharon así en este audio, les invito a que busquen el video porque parece que apenas puede cantar la canción. Un aplauso por Sebastián Yatra que hizo el esfuerzo, pero amigo, mejor ya después grábate cantándola bien. Vámonos a un corte comercial. Ya mero es el partido de México y nosotros nos vamos, así que no te vayas tú porque ahorita regresamos.
1: 90분동안 우리는 우리의 색을 지키 것입니다. 마치 추바사와 고치로 가 만난 것처럼 두 명이 초인공. 처음 만나던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.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승리는 바랄 것입니다. 경기가 시작되면 친구는 없습니다. 오직 라이벌만이 있을 뿐입니다.